0: 才几天了，这朝阳宫可是变了样了。
1: 哎，妈，你咋来这么早啊？
0: 我昨天晚上睡到卤店了。
2: 哎，家母，你来了。
0: 亲家母，我也没有啥好东西给你带，这你收下吧。
2: 哎呦，来了就来了吧，还带东西？哎呦，
0: 收下吧，收下吧。
3: 哦，老嫂子啊，你来了啊？
0: 来了，
3: 你还认识我吗？
0: 有认识认识，咋不认识啊？咱姊妹俩还吵了两句，给了吗？
3: 我早都忘光了，小闺女呢？
0: 哎，来看看她。
2: 哎亲家母，坐
0: 、坐
4: 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慢点